0: 네, 자네 있네 와자.
1: 루정.
2: 라이코 사자 스토어스마 तपाईं पनि आउनुहोस्. 나야 디자인카 कपडाहरु सुपथ मूल्यमा सानी लैजानुहोस्. 야하 다운 자켓, 스니커 자켓, 주타, 쇼펄, 벗자데키, 브릿더 사마라이, 자도, 저거니 두바이 모사마, 아우스이 퍼니, 펜시 커버다하루, 슈퍼트 무노마 파이샤, 프로파이터, 나라트 머니라이, 모바일 넘버, 언타나베 트리자리스, 너베, 난 어시, 시니어노, 라이쿠 사바 스토어스, 산, 질라 프로사선, 카레리, 너지케이, 소니 루트쿠나나가 파리가 파스, 살레리, 소니쿠리. 아더니 스타빈 तपाई अहिले सुनिरहनु भएको छ सोलो एफएम. सोलो एफएम मा अब सुन्न सकिन्छ नेपाली सदाबहार गीतहरू.